0: 李毅侦察的没错啊，鬼子真是撤了。乡亲们，鬼子跑了，咱们大胜了！咱们大胜了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！快来 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
1: 吕家寨的乡亲们，别害怕，我们是八路军遥遥武士的队伍，请你们的领导出来联络。
2: 八路军，
3: 八路军，
4: 八路军，
5: 你们从哪里来呀？我们从西边来。
1: 你们的家在哪里呀？井格山、沿河边、全中国都是我们的家。
2: 还真是自己人。
1: 我是这里的区长庄继峰，欢迎你们啊！
6: 走，
1: 乡亲们，是老八路啊，在平西关打鬼子的八路军来了，快开斋门！
6: 开斋门！
7: 开斋门！
1: 欢迎你们！